이사야시다 한주 기복을 오이나나 마당하시다 나시기 오이나 야가이롤 산독자바 루신자리 나시기 야가이롤 기세이사키바생디 아한바다 닝토우섬 보르잔마이테이나 삭바페나 쇼르타랑 기세이사키바생나 삭바 살람 산티발라나 세이링바 이말리바쁘쿠룸자바 이세이 아홈수바다 하이스남 라니발라데비나 삭바 라제닝곡범나 세이링바 라이쇼니 이세이 마리슈바다 산젠범 Bankim Chandra Singh na sakpa, NC Sanatum bina sairing ba laishoni sai. Aroiba laishoni sai gi sai sakhi ba, Singam Kavita Devi, sairing ba Birmangol Mekola.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제네레시기 마카다바터럼 제타제 드링이명 오이네나 나시기 오이네 탐제리바터럼싱 닝싱제리 뿡따루 미니따라 다한제게니 시데히닥다 제남기가나바 뿡따루 미니따라 뭔가 란톡제게니 레바잉바 이세이 마다미세이 다한제게니 뿡따루 미니꾸뭔가 뿡따루 미니니푸 산독제게니 라디오 클래스 잠리 훔푸마토 슈바당가 클래스 8 힌디 레션 12 루센키마 Dharmacy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hiksa Manipur Gi Tengbanga Luinana Sanduk Chabani. Pungtare Sanduk Chagani Khonjal Nachom Ngasigi Nachom Da Thamjari Science Magazine. Oishan Mangam Da Ba Unsagi Laina Stubborn Skin Disease Na Araba Singgi Anauba Layeng. Dharam Lantuk Biga Da Ba Merina Oinam Ayiba Mayang Lambam Ojit Kumar Singh Luinana Kunja Singh Da Yamna Hongna Takpayaba Ising Panghanba Haiba Sida Professor Posangbam Alvino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anipur Ga Unaduna Wari Sabagi Unabigadaba Amadi Tharampu Thokpa Raichanda Chingtham

마당 대 구돌 땀절이 술 생기 창엄기 세색 빛생 녀석바 세렛 나옥식 밤나 세이링바 레방 잉베이세이 아간바 복비 와타 바드비 이마니 능디 아칸간비 나욕 나곤 퍼비니

이사야 세다 한적 기복을 논냐나 마땅하 세다 마땀이 세산독도나다 한적아 러신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다비르시 라디오 클래스 잠리 훔푸마토이 슈바탕카 클래스 8 힌디 레션 12 루센 키마 Pharmacy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hiksa Manipurgi Tengbanga Luinana Sanduk Chobani.

0: 아주 막 하다 보다 농아 합던 코트는 마부 스포트 비디 야이. 아도 싱식게 암튼 하고드게 헤르디. 랭고이 시기 마트다 야암도다 풀다먹이 싱식이나 합비더보. 싱세. 코인의 랭고이 다 한번 담다. 그리고 뭐 이실 순서를 갈라세봐. 랭고이시 깡깡도 숭아야 돼. 랭고이 시기 마트다 야암도다 싱신도 밑을 망하디. 너무 졸라가 담은가 도봐. 하잉 하이게 헤르수 하잉 아도 하이는 나봐. 거의 아울렛 바이브식. 기타 왕할래가 도티 야토고 바담다. 그래서 랭고이 시기 마트다 5cm 이 레벨다. 아웃렛에 담비바. 아주, 아주 쇼크니, 시기수 마름 넣지. 눈에 트라가니 무대라가, 호이 포크리 싱세, 숨 랭웨이 다 부분 던다. 오르가닉 매암도 등설래. 마익 매암수 역설래. 마 코이나 랭웨이 마탁시다, 마 프라가 마 세미에. 시세 코이나 스무딕 레이어링 잉스 더거위. 아두가, 파서블론다다 하라가, 더티 스킨 하이. 사동 아무, 아무것 파이나. 시기 멤브랜세, 아로우더기 헤네 쿠페. 아두나, 가리금바 케미컬스 포크리시다, 나이트레트, 설페트, 포스페트 여포타르수, 시기 멤브랜세나, 아둠, 필터 도라가 랭고이 요르포 마탐다디 마히투스 랭고이 팔라시 호르네바 시시 아브롬 다하라가 코이나 바이오센 필터 스와이 슬로센 필터 스와이 도도 이신 가금디 야데 숨나 스진나르가디 아둠 야니니 탐세
1: 자네 얌 파슨 메릭심나 탐비게 요자 후지게 노바 테크놀로지 하이즈바 타리 요자 아로기 데게 나노 마테리얼스키 게게기 마얌시 로이나 막토 오가시 요자 후지기 얌 삼바 코 트레디셔널 웨이드 수 트리트먼트 오둠 야에 답이베네 요자 아두자 코 메릭탄 아쿠지 나나 한다 이파우다 다기바 트레스 스페시스테이션 데기
0: 그
1: 라키바 스미자 윌리엄스케 베리 윌 모르가기 모이나 그 마땅 코이나 타게 아정나 아들라이 후모든 뭐고 신이니까 무슨 신이는 거네
0: 맞아
1: 아도 뭐고이지 아니 니파네기 콩스타 자키베시 뭐 신주 양카쇼이 하나 보라 뭐 요자 라이브 티드나 코나 아들라이 후모자 아도 뭐고이지 신주 타운 요자 아도 뭐고이지 신주 가마인 타운 거니 신주 가마인 부이 레이드는 자 야나마 부드르가 쓰자 거 신카르부 부레 타
0: 야나 주부 와
1: 아도 뭐 사이 뭐고이시 트리트먼트 또 보라 코트라 심다직 생도에 와 함다 비요자
0: 마시기 마땅치는 거 사이 이나 호기 머니 볼더 커머셜 시즌부터 아도 야나 선나라니 심바당다 예쁜색에 미교의 비 컨셉션은 마인즈는 뭐 야르게 되고 신내부지 테크놀로지 왕암이나 아코이 공부하는 젤리비신지 아코이 산디피게리 트루터를 탁비야해 봐 아도 아코이 탁지 타오해 봐 그 와칸의 공부하는 신 그만 탁두는 양인다 버리나 순이다 윌리엄스 딴다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더 레이디비시 마코이 신지 아다 양노 릭 탐버리나 마코이 신지 마사나한 마 유린 아디 아망 무사파세 시기 신세 리사이클 더 트루터가 아도 모이다해 봐 아도 다리 이신문 탁버리티고 모이기 많은가 시스템 올라가 이신도 바보기 다들 돈을 요르버려 하이브 아트디 거기 요른치고 트리터 보다 다르거디 요른데 야우리바 붙다바 케미컬 사이러시니고 상 동맹감들도 나토그러버네바 시도 엉빨을라거디 라살레 몽도리시 워터몰리클 룩하다네바 이스두오 아두나 ISS 떠오리시 애니 로켓 떠오리시 사기 요른 트리터스 매암시 리사이클 떠오르가 탁버나다네바 아도 명의바 만에 사기 마판토부기 그노시복다 트루터가 탁부야 하르거디 코이는 프리드기 트루터고 탁부세 시가 참 많이 가르쳐 주겠는데 아두나 아탕바 아로시지나리바 멤브린 테크닉 시지나리바 시모미암세 코스 이펙티브데 이거거디 마시르기 헤네 미네랄스 품은 넛데 얌 샹왕그레 샤시 반드나 품었답니다 아로이기라 필터이기라 마이 맘만나 캡이게 마이 세힌드 캐럭신도노 플러스 러닝 코스 뭐야 엘렉트리시티 시인은 그디 이신세 이신 탁비야드는 뭐 고칠 비야람디 눈뒤기 상아 사라가 레이브네는 파르맘 레이브 마문세 이신에게 상아네는 공그램 아두나 슈바이나 트루터로가 양피 해보세 마시 아란바 와칸니 이신 하이버시 아로드게 토르프 이신이 다시 하이르기디 에르틱 보고 진모이브 아유나 아연사다 야우드러비니나 아후이 탁보다 분위기 이신나 하우리시카리기노 시드 미네랄스를 야우리네바 within the permissible limit 화장 속도 상함다 아도 마시기 마땅도 얌네 민파니 가일레티 머니폴리 인더스트리시 아도게 마티 니에메바 인더스트리 하이베디 공만 신 두려다 모든 것도 봐 거기 슈거케인 인더스트리 example 거 cotton industry leather industry 슈 신 아무 것도 것도 봐 chemical industry 맘세 레이터 브리나 토리엔 레이크 부크리 시 컨타미네이션 폴루션 도 아도게 마티 장얌 니에메바 거기 디저스 공방기 거기 아마고도 틀도도 보기 나불도를 못 잡기 원해봐 개미들 야도 하려게 아무 버리봐 아도 마시디 점점나 냉오이가 맥탄가 틀도로가 탁보다 아도도 과연 퍼펙트 웨딩 로브저게
1: what it means is a emphasis to talk it is a 거기 마시나타바 거기 말엠기 펌박싱다 what it means is a 그리고 자라 탁비버 트레디셔널 웨이드기 하고라간다 구직시 거기 나노메테리얼스키 게게기 마타고라 마등도 자 아코는 칸다 봐야 되라자 그다음에 보경나 트민시 동너리 코니 하이버도자 시주경 탐요
0: 시기 마땅다 거기 오르가나이제이션 거기 NIT 머니포르다 도르제 시주 이거 하이제게 신지 마클라니 돈을 가지고 있는 주도보다 아마나 드링이 water treatment 아마 시대 코인 타카도 봐 아마나 waste water treatment waste water 해보지 아코이드 도련다 아코이는 시즌 업 신이 뱉어보지 공동 드링아이다 코이 사카기 responsibility니 company 오래가는 company 그 responsibility니 아도나 프레자메 아코이드 사카르 responsibility 아도나 코이 람페

0: 무슨 sewage treatment plant이고 아주나 마시기 wastewater treatment 할배가 아무나 water treatment 할배가 아니 지금 간식들 일단 켜네 가리기노다 아무나 도련도 다 들어가가 힘내나 보니 도련 못하는 바 아무나 에코인에 탔나 봐 아주나 루나미 할배들이 drinking water is important way 아니 마시기 다 까만 놀고 가려야 우리 아프리카 사이 ions heavy metals industry 되게 돌아보 heavy metals 야 무슨 나 할배다 sugar industry 하자르기네고 sugar 사기리 주무 야무시 히에가 sugar cube 사르가 도이네바 많이 보다디 레이테고 맞다만 내려미리 하이 많이 보다 거기 이때부터 carbon 수무세 아 거기 누수지 그라이 그라이 도르게 할배다 우드기 안무나 biomaterial 섹터에 강물이나 거기 indigenous 오이바 아 거기도 방마 미에테도 방도세 거기 되게 보호자래 아두다 야 무슨 나 할배다 거기 용착시 거기 마이 브랜 프로틴노이드나 아들 잡아도 그놈은 남은 피리로 소로 뭐는 남 피리세 식 프로틴 야구도 있네 봐 프로틴 하비디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 있네 봐 아들 용착 모르기 막고세 그게 수과에 간다 트루토로 간다 액티브티드 카본 숭네 봐 액티브티드 카본이 뿌려 보다는 더나 용착들이 프로틴의 묘분이나 아미노세 액티브티드 카본이 묘해 봐 아미노스 여러분들 가만히 더 깨다 사기 여기 아이언스 비암 헤비 메탈 냄새 액티브티드 카본나 진짜 보다는 더나 아미노스 그 케미컬 바인딩 도라가 아무런 다르거나 마기 폴 만능도 트랩도 봐 피지컬 absorption 아득히 아미노스가 온 바인딩도 봐 케미컬 absorption 아드나 한스토르가 람딩이 솔릿 웨스트 매니지먼트 플랜이나 시기 랑울 지금은 아마 레이드나 시대시다 거의 빠따바 리치트 냄 토레바 리치트에나 거의 산거 시리가가 파르 커버 야우기브네바 마시 리치트세 아도기 마틱 하이 시우디네 아득이 헌티르보다 옌뎀마루 그거 따로 할거 아득이 소리 막고 맨 방어다 바 거의 방가 아득이 품디 거의 품디시 아득이 마틱 그때 그로더리노 그리노다 뉴트리언 삼팡이에바 하이브디 모데 뉴트리언스 로커버기 모데 캐파시티지 아웨바 아도이 다디 아코이드 품디세 삼투어가 레낭 로투어가 품디세 아코이 액티브드 카본 온노무탐다 모데 야오미바 뉴트리언스 오브 캐파시티도 아도시즈나가 파트버 뉴트리언스도 아모 아코이드 로투에바 아도나 품디 소브리 마코 아디기 라포기 마코 혹시 안는 물로 똑저래 또 리치츠 로투에 아도가 비슈투폴 망클라와이다 아이런 컨센트레이션시 3mg per liter 6mg 12mg per liter 코테네세 permissible limit 0.5 mg per liter 니 아이런세 시기 비슈소리 데 콜레저래 아 필터 캐널 사버기 커머셜라이제이션 이 프로젝트 시포인 놓고 넘어 가는 거는서리
1: 군자싱다 얌나 홈나 탁보야바 이싱 펑한바 하이바 히라마세다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마니푸르기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다 프로페서 오이나 타우푸리바 Dr. 포츠멈 알비노가 에코이기 미훗 라이첸다 칭탐가 우나두나 와리 사바시 타한자키바가 로이나나 나시기 오이나디 사이언스 매거진 란톡자바 마탕아스테 로이제리 마탕 레이바 폭포 누밋 봉펌 아시막타다 아묵 펑비가니 사이언스 매거진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범 미호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호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호싱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강한주바 어거스키 땅꾼따룩 염사카이스누밋 농틀기뿡 따라니토이미니 따라 굿아프터눈 레디스키 에코이기 학살 토럼다 탐저리 스크린카 헤네 시즌나바나 오헬락바 아망바 엑스퍼트 오이닐링슨 비게다바 Dr. 펌파 쿠묵점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RIMS 람다마시기 누피 오이비싱나 에코이기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8798 803-293다 call to virakduna kangning bakaya kanghong nabagi kudong chabalawiyo telephone number amukahanna ningsingjari 8798803293 kanghan jaba loijari

0: 헬로 건강.
1: 다 쿠딩 게로 입에 당자 건강기 더럽다 선독 접어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락리바 어거스키 땅꾼 마퍼 누미당기 뿡따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접으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들 옌생기 섹션 타우라
1: 엑스퍼트 위니 랭신 비가다바 Dr.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3 3270 78 dial to biduna sharukya biyo hello kungang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 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 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 담악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 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

마당다 코돌 담자리 와이쿠 플라만시데기 마두리기 나이동 건절다 세링바마숭 세랑바 디나 오이남 세시부 코이다나 칸비럭 리바나 강라 상곰 상대기 보니마 오펜드로 아베 사나톰바 이세 코돌 담자리 다미나세

이세의 세다 한적이 버글로이나나 마당은 세다 굿모닝 마니불 산독초바 루신저리 더럼 사룩 야비르 키바 아마디 더럼 놀버 파옥 따비 키바 뽐나먹부 아무카 하나 타긋저리

0: Hello, 건강.
1: 파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다 선독 저바 할로 건강 라이프 포닝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키 탕쿤 마퍼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저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수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넬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 리타이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93623270 78 다일토 비드나 샤룩야비요 헬로 콩강

강한주바 어거스키 땅군다루 용사케시누밋 능틸기풍 따라니 토이미니 따라 Good afternoon, ladies기 에코이기 학셀 토람다 담저리 스크린카 헤나 시즌 나바나 오헬락바 아망바 엑스퍼트 오이넬링신 비게다바 Dr. 펌파 쿠묵점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RIMS 람다마시기 누피 오이비싱나 에코이기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8798 803293 da call to biraktuna khangning ba kaya khanghong na bagi khudong chabalawiyo telephone number amukka hanna ningsing jari 8798803293 khanghan jaba loi jari adomna Saisakpa magi saida RK Nandeshwari ki khonjal da isai sing tabiri. Madhangda khudol tamjari. Aidi chatle flamasi dagi.

부돌게 로이브다 따비르시 스쿨 수디 필름머스데기 아르케난디 쇼리기 건절다 이봄 짤랑복 락바나 세링바 고비곡나 세랑비세

0: ꯁꯤꯡꯕꯅꯤ ꯑꯩ ꯇꯤꯡꯒꯗꯤ ꯍꯩꯇꯕꯁꯤꯗ ꯑꯩ ꯅꯪꯒ ꯂꯥꯛꯄ ꯌꯥꯕ ꯅꯠꯇꯦꯗ ꯇꯥ ꯊꯣꯡꯂꯦꯟ ꯁꯥꯕꯕꯨ ꯐꯖꯗꯣꯏꯖꯥꯠꯅꯤꯇꯣ ꯁꯤꯡꯕꯩꯇꯣ ꯅꯈꯣꯏ ꯐꯤꯕꯝꯁꯦ ꯍꯥꯏꯖꯣ ꯍꯥꯏꯕꯅꯤꯇꯣ ꯊꯣꯡꯂꯦꯟꯒꯗꯣ ꯁꯥꯎꯒ ꯍꯥꯏꯔꯗꯤ 방등이냐 박이도 떠드는 떠렁을 그 돈이
1: 그것이 떠오르다
0: 말리응한 듯이 해로 공기에는 완우면은 해가 떠올 그 돈이
1: 또
0: 오자다 하려수 한다끼리 라실로 그냥 마탕기 안 오버리 라방 가람다임 마탕두다 하이시와
1: 에이 이거 이다
0: 잘라이
1: 그 여자 라이도 응 우리 립시
2: 아이 덴보
3: 오자
2: 아이 거 이샤 어떻게 가나가나 여둘하 나한테 혹시 폭민이 쇼들이브라
3: 구름자리 오자
2: 응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야래
3: 어제 미시 아마 니디와 리마레 군자바 강차방아 아마 한덕 메트릭 타야부디디 나사일람비데 테나리 퍼카주 페로르마레 마마나 드라마 야드레 하이브라카리노 포타르게나 하이피드하리 요자 아이네 디오자 나살라라가 오자다 다이렉 하이로라 하이네 디 하이르마니 요자
2: 농아이도 얌 농아이도 우리 또고기 도고 로이트 먹고는 바르자 릴라 옷거도 못 망도 다라 이렇게 하시다 나끼 혹직과 도박가나나 로봇 먹었지 나부터 이도시 아이씨 꼭 정말 이 호보도 행겨우 하다끼 일라심과 마타사불 일라고 땀내 아이는 보고도 있도록 돼 나띠 마마아두는 갈리도 까리노 마사누파아두는 매트릭 벨로어리바도 드라마 여우덕이니 신이나
0: 아두니 여자
2: 마사아두는 라리도 마북민 장갈샹 들어가 드라마는 마이 마사아두만 흥미 모험근에 반만 하리도 라리 하이로 모이 마마아두수
0: 해름 뭐 해름 뭐자
2: 피를 놓고 이런 거니
0: 아 맞아
2: 라노유 또유 오이쇼 이런 정도 맞췄어 뭐 로라 마이젠는 티리와 하이는 뭐 로라 마이젠들이와 와자리라 여우수기에 한전는 전 하이라도 여우는 매우한 많은 매출 별로 이들 거라고 이들로 리라노 그다 와 이젠 걱정 안 해라 간식도 혹시 보타르기 아이 많은 또 어떻게 나와리 왜쇼르마
3: 우자 토비사비 이라일이 무슨 락트리
2: 많은 문까지 돌아봐 나도 대문 나한 막히지 마시고 능히 희생 랑민 나보다네.
3: 오자.
2: 나 신나게 돌아봐 뭐.
3: 오자. 망시세 막고기 콜레지게 폼필러 라스디니 하이브러거리노. 응시디타 템봉 잡히라 뭐 마콜레지데기 아둠 리아센 마팜다 하진절하게나 폰 돌아미. 아두다 응시디아 이슈 이탄다 둠 라요자. 아이네부디 폼필러 로이드리 브로 오자 사오레 투나라오 하이드나 나키 마망드부디 마기 폰다 메시지 아무부디 타그리고자
2: 두기 양도 숨어내 하이신 뭐는 생각하고라 삐오네 떠오르나 리라오름다 심마 폼필러 해 떠오르지가 이노 봐
0: 아이고 뭐 떠오니 떠
2: 아이 한번 이제 리라 혹시 리라 스크립트도 필요거든
3: 손들이
2: 야래 야래 제 야래 마이 무토 마기 다이노 또 있다 올게
3: 그러자
2: 나 후야라 공매 허글 제 혹시 혹시 허글 허글
3: 보내자 미입사 라오에
0: 사디 허글
4: 오는 슈라디노 아이도네
0: 또유 딱히
4: 일라 담도이네 나 떠오르셔 아마 야옹지 해오이바
3: 마시 파르시
2: 하 바라닝 싱 모이나 나랑 담 키브 신두기 로이름 다이 마티 아무데기 해도 없이
3: 이야 니요
2: 아두가 너무 가서 턱이 짓고
3: 아파니즈
2: 속담 담답 신크라 수와 이따우르셰시 아이 다브라 말랑 봐
0: 오자
2: 팍도 소화담도 타로 아두가
0: 아니 편이즈
2: 아 백그라운드 뮤직도 가나노 그럼 마티 빵실로 템봉
3: 오자
2: 베나디 오르프라
3: 어 오자 역저리 시들리지로 오자
2: 파레 파레 에이 말렘세 베나시는 빠요
0: 오자
2: 응 예고이 멤사
4: 오자
2: 오자 와 하이겠고
4: 응
2: 나랑기 난기 다이로 두더기 혹돌이니
4: 호이
2: 아이 코이기 토이비나 농관더기 양고이 샤골 문두나 똥두나 남토락락 샤골 마타 두더기 캄바다 샤골도 보 파비오 하이나 까우락바 콘지 마두 마마 샥라비 마시엠 캄누나 따바더기 마우빠 캄바 까우락바 마타 마신 마우빠기 농시라바 다이로 두더기니 고 혹돌이세
4: 호여자
2: 야라니 꼬
4: 호여자
2: 하우로 호우로
4: 아,
2: 호우
4: 이쯤 기봉오이드닝 토
2: 까리 떠오르기에니 맴사 릴라도 덤벌 야실 라코다디 닌 티는 농아를 야실 자타보기 만담 죽방대 호나기에는 죽방대 릴라 덤벌 히고 보하이르가 컵디

0: 아티스트 오바.
1: 오자. 오자. 딴 거 한 줄 알게. 아이 카나 오시는 와 있다 봐. 이네 보자.
0: 누가 뭐 릴라 갔다 오시 해라디 카나 오는 와이로. 아이 강 님마도. 어우로.
2: 매양 보여서 가르치고.
1: 이쯤 기붕어 이도닝 타우.
0: 깃땅 공간 나 타우비 마.
1: 이쯤 기붕어 농야.
0: 아이고.
1: 나 지금 나 까오바야와 콘젤세 타르바디. 나 지금 게 낙들락로니 이두닝 토.
3: 벌렘 석비 이셈할. 나두닝 토 락서레. 녹바보 거 위바디 까리 여와 딱비게다바. 찡나드나 딱비르도 벌렘 석비.
0: 지금 기부. 아유 멤사. 아유.
1: 호여자. 이 지금 기붕 오이두닝 타우
3: 이시엠한
1: 농야이 라이레 비나 지엠나 낭부 짱나바 욕락바디
0: 시엠한
1: 레이카이 코이나 짜뚜나
0: 아라간 노우
1: 레이카이 파우슈랑 루라가 방락바짜김 카라두나
0: 아유 내마 아유
1: 이두닝 타우
3: 시엠한
1: 낭부 짜옹나나바 욕락바니 돌하이라바
3: 빨렘 석비 이셈할
1: 이두닝 타오
3: 탁비유도 이셈할
1: 나 시꼬라우 농디 나 다우농 반기 양고이 샤골 파두나 나 짐길라만 돈다바 삭저로니 농야이 텐타라가누이 짐기붕어 콩레이 두로라이라바
3: 벌렘 석비 셈할 이셈기 야탕 팡라바디 말랑 망나 타나 제리비 따옥농 반게 서골 까루비 파방 암적에 꼬이 셈할
1: 나한테 뭐 엉뚱가 끼우도 비비오바
3: 이셈할
1: 이토닝 타오
3: 탁비오 이셈할
1: 이토닝 타오 가시 꼬라우 농디 나 다옹농 반기 양고이 샤골 파두나 나 짐길라만 돈다바 삭제로니 농야이
3: 이셈할
1: 틴타라가노이 짐기붕어 콩레이 두로라이라바
3: 벌렘 석비 이셈할
1: 이두닝토
3: 이셈기 야탕 방라바디 말랑마망타나 셀레비 다옹농 반기 샤골 까루비 파방암적에 꼬이셈할
1: 젤로 젤로 이두닝토 Lem namak shagol pabo oyuko. Chalo idu ning tau. Tentara

황한자가 오거스트 당 군타로김 세계시누밋 농철기 붕따라 니토 미니따라 Good afternoon ladies 기 아이코기 학설기 토름다 탐저리 스크릴 까 헤나 시즌 나바나 오헬럭바 아망바 엑스파르 윈들링신 비가다바 Dr. Pampa Khumuksha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RIMS. Lamdam Sikhi Nupi Ubi Singha, Aikoigi Studio Ki Telephone Number 879-880-32993 Da Kol Tok Birakto Na, Khangning Bakaya. Khangong Nabagi Khudong Chaba Lobiyu, Telephone Number Am Khananin Singjari 879-880-32993, Khangan Jaba Loijari. Aujik matang ki thoramda puduna lakchari tongan tongan ba manipuri film singdegi lokchaba manipuri film sheshing khodol gyan bada akun ba mani

0: HIV가 사고는 행리범이요 신부 한탄의 이행바 아무디 따티 다오인의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요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요 신다 따티 다오인의 더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헛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고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Makal Kayagitorum single link to the Semjaba. Akashw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Sanduk Chariba Nungtilgi Thauramni Adomna Nungaina Taviribasi Pungphamasi Da Puduna Lakchari Lamdamasi Ginupi Singtagi Oina Akhanana Thamjariba Good Afternoon Ladies Live Phoning Program Thauramasi Da Lamdamasi Ginupi Singna Adomgi Khudung Chadaba Apaba Wakhalonamati Saukhat Thaurangi Oiba Wakhalon Thamjariba telephone number 8798803293 number se the call to biraktuna adongi wakan puk adongi wafam pukat piranaba madi thambiranaba no lukchari

아리바 마니푸리 퍼 미세싱드기 로카차바 이세싱 마탕마탕 오이나 타비레 하우직 아리바 마니푸리 마타 미세임 로카차리 코돌게 한바다 함움 나바마디 아람밤 자무나나 자무나기 아픈부 콘젤다 코이무 롯 플레이랑 하이나 세타바 마니푸리 마타 미세임 코돌담제리

아니 수부도 코돌 담제가 도리바 이세이 시수 아카스바니 팔기데 이세이 부카이다 나옴나 쩡럭바 페메마카크니 까마싱 군머리 하이베 페메시데기 아머짓 로림바 마마디 이머렌 리상팀 게아푼 메콘질다 달롱 그루미움나 세링바 디스닝 톡자나 세랑비세니 코돌 담제리

누자기 닝티바 파자바 코이다나 비마이 통부 타자마하카 장담네 아멈바 아힝 타멈바 마탐다 타자만 비마이 통부 뿜나막 나칼락네 소네 파자바 마이 통다 젤리바 나촘 앙앙바 짐바 라이바키 빈디 ngawjeri ba kanagum bana karamna saithari

이세이시 담이나 키부가 르이나나 나이코타 키시 마탕아시다 르신제리 따비람리바 봄나막부 아동기마로 무툼랑렌톤나 아무카한나 쿠룸제리

0: 동안머니 아이는 신앙원에 농시이나 하리버시 아순머니 분식이니 아이디 낭부 농시도 버사두나 분시시도 각배 독봉원에 해버 타져블레이티
1: 아두부
0: 낭 아이 이 싱담벌로이두나 힝나버길람비 오랍고 맞담다디 용기 아할라만 싱 타져라키 맞담마두 보아보디 낭원다 아이네 농시버기 아사마 탐리 하이버 싱다디 당나 까오비기르코
1: 두부 야기 사타자리바 이기신 다하시다 디셉터로까도 보아리 암부다 아이기 부치다 탐바 아이 각밤지디
0: 무히니 아두부 아이디 낭부 탐호 시행은 혹시 낭나타나 본 시시다 까나아구모노 비엠드 각루 홍로이 하이나 아이기 와칼다 홍벌레로리 본 시시기
1: 아미나스
0: 아미니 미워이 베기 본 시시에 막상 상담을이다 사히 사무 본 시바 이브시디 마라이 복파바 미워이 칼칵타기 와니 아시 나시에 있는 건다 호로 리와 포마세 마땅 마땀 자리 칸으로 호도록 보니 낭수 비에시 로이게더리 아이슈 MBBS 로이게더러 보니
1: 로이게더리 하리베세 로이게더보 하리베니 와파마시다 이마 아빠분 아니 먹기 마닝 동안에 보냈다나 아이 아토파 타르파스 롱기 피우사기 플란타우데
0: 무히니
1: 오케이 비나스 굴락
0: 무히니 무히니 마가 시부가를 먹는 비노. 누 시부기 탐어야 보다 마기 탐어이다. 시간을 먹고 안다보라. 어, 아두부. 마나 이거는 셀람다이다 하이란 봐. 오케이 비나스. 굴락.
2: 아마빠. 나 비니에나 따오지죠. 아마빠니 루그래. 피지는 이 빨이 인가 이자나리에나 따오래. 아무 일로 보다 뒷바드락 사리잖아. 안가 미아오 그랬었지. 수로 왜 맞담 줄래 이때 타방나 말 올라마 하이 떠노록 따기 삐에 라바니다 아이

0: 이사는 비디 이부 이분들 라이 파리
1: 라이 파리 베마 양파이 비에스 엑잠 쓰고 있다 보니 아이수 마나 담바 콜리즈도 라이 푸나 담이나 세바네마
0: 호이니 호이니 아두니니 인도네 헤 마사 이부오 장 보다 문나 문나 숨이잉이 시 이부오나 드라네 노마이 코이 콘동 마 바치다 마카레 가이기 보이나오가 푸나 보도 보아
1: 타이니기도
0: 호이니 호이니
1: 헤라이마 유오그라 탁셀가 파우사절 베이바니 아두데나 삭다 아두누 시다드 마마이 쿠남나 샤 제베나 간젠 바이니
0: 헤라 이봉원아 드러내 와이마 와이마는 고지엔지엔부도 봐.
1: 나사나 숨긴 틀가 뚱숨 한자봐. 그런 납다고 보강문나 보디 보이나오는 푸기범 만보자니마.
2: 아이 시자.
0: 거기 하이게야.
2: 나로 아이기 놈들이 제일 혹도 돼. 저봉 걸어 보러.
1: 이마. 까이노. 바봉 집불리셔 야우더디 콩에서 방금도 왜 내나 안 내버려. 야니 바봉 나사 삼적에. 바봉 내 영어 사는 게 뭐 방도 파보네 나사 삼먹어 부적에. 아 솔라나기 세바도 뭐 하이비 지나 사이디 밤잠을 보신 분 내내 봐봐.
2: 마마마 빠세 자자 레이드 거. 마장어 오프지 받은 분은 담겨야 된다. 남자고 다 돌이야 돌이야.
1: 바봉, 아 거의 마도 네 먹면 벌어잖니. 아니네 하이네 야봐. 누피가세. 안녹 빨아 빠자 비자 뒤로 애니 바보들이 해답 보실 옷이니. 아주 바봉. 아 거의 바봉 그디 바봉 것이 강합니다. SP 본비 다져도 아이기 바봉이네.
3: 타나 준비게 마장어 오프지 파파나. 지는 다들리네. 마장어 오프지 무슨 다들로 개빌이 뛰는세.
1: 바봉 행발 감자로 사 대비르노. 나사기도 갈라니니. 담면도 벌써 좀 찌르미네 이게. 에 그놈 라우르시보.
3: 아니 너 망강이 많아 뭐 고민해.
1: 에이
3: 말아 말비. 남게 도리야.
0: 이봉아.
1: 그리노.
0: 이마 거기 이몽시디 이승이 장로 젠터기가도 봐. 마이나 자키도 봐. 노마이 바이바시네가 남다나 몰라가 부키가도 불란툼 삼바티 깔락밤이 호바. 아이 거기 이몽시데네 가남테 헤글라이티. 야레 야레 강이 봉어 여러.
1: 그노 노마이 바이비데 감테 누사티 비르노.
0: 그럼노.
1: 아이 내 거기 바봉다 와마탕 하게 버들. 에 이마 회라 카이 사이디 쿠덕다 가만도네 해도 불러게다. 그노 나오 이마 카이도.
3: 샥다 망나 콩드름 주 짜다 봐 해 말하더나. 낭 나상야인 따겐 다브니 낭 시도르지가 되리니 봉아 낭 도르지가나
1: 마시 쉬마이 도그자니 바보 미이므나 유멍달라디 나상이 라이브 미시야 티티고네도 라이브 티티두비 가이 금나비비 마타 이마 송아이 바봉 송아이 그림나 카타이니 봉 헤다 도르빠
0: 그야데
1: 마도기 디에슈 나사슈 칸돌 헤다 도전니 아프니 아셴무니 바보 나나이 바르톤도 보상저르 코나티 통가르 바르톤도 바앙앙 무더기네 바봉기 밍타바 바르톤도 포르가이 바르톤도 보 살가 상저르 코니 아이 아이 무이니기 와칸들라리 바보 숭짱짱도 버리 바보 아셴무니 바보
3: 마치네 마 코리메 카야게나 마
0: 타도이메 타오리지 바이 보카나마 타오리지
3: 야,
0: 막내. 나 칼노니 씨봐.
3: 뱅이 마사르바 가두르가지기니 삐 코아이기니 마는 것이 따로
0: 잘. 나 오늘
1: 뭐. 아, 씨 먹이니 마. 나 사바 엉터리 눈치 비운 것이세. 아이 뭐이니기 마사 똑딱이 원비옥에 들어게.
0: 엄마
3: 씨 내 칼에게
0: 또 마시니. 아이 너 씨봐. 정말 많이 까이 강도는 빠지 봐. 거리 일라인에 살을 보는 씨봐.
1: 아, 씨 먹이니 마. 나 사바 엉터리 눈치 비운 뭐이니 눈 것이세. 엉터리 원비옥에
3: 들어게. 아이 미 뭐 자르고 타는 게
1: 스무이니 좀
3: 잘로 몰라 뒤판이다. 아 원래 가이 뭐 나오도 걸어서
1: 뭐냐
3: 신가이 봐 좋아 차이기
0: 뭐로 이거 너희는 가이 못하니
1: 바봉 바봉 도미노 바봉 후직 뭐 나오면 좋게 보다. 바봉 이게 아 마마게 날아서 빡쳐들 로스 허리니 뭐 나오시고 바봉은 다들 돌로 보야 삐르게 담아 버리가는 바봉 아니요 바봉
3: 아침에 아니요 뭐 나온 거울잖아.
1: 아 야래 야래 야래 바봉 나 사이 저게 바봉 여기에 바봉 아두가 이마수 바봉수 강견묘 아이 농담보니 인파운묘도 뽑고 해라 나사는 비도 걸리자 다로 꼼보다 농담밖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3: 그래 아이 공고
0: 이사는 공고 내가 농심 이마에 꼬라 하면 가라야 되는 또아이미 파리에 내가 여기 아이 삐에나만 이제 사이다는 옥다니 아쇼 마 통국도 마 마사지 못 가라야 되기 양아노 내 시부와 미에마
4: 이마 그래 섬랑 시부 기지러기 이마 가라야 되기
0: 앙앙 왕앙 마 바돈 더보니 헥라이 能把我们烧的蛋的吧？走路走路走路来一包了走路。
4: 你两个人还是个，你那么把的来个你还冷的？哎呦，我把的来个，那你用的来
0: 个？嘿，你都把俺的过，嘛把了冷，嘛嘛就是来一包不要吧？红的的，伊嘛冷个罗伊，俺俺都把咱都嘛通红的不得，伊冷吧你？走路走路伊嘛你听了你听了个？能干的走路来一包了。
4: 快起哄来不咯？
0: 可以来等你个呢，咋起哄咋个还不咯？
4: 起哄的来的嘛，送我们的钱米咯。
0: 吼吼吼，伊嘛起哄就哭了个，咋走路了个？走路走路来，都你听了罢了。啊，对对，我刚看路人咯，伊嘛冷个来咯。
4: ただいでやがれでばとだぶらいでね。パラペアたりばがいへ。かなぎちティノネシネタピオンラクてピラミジば。かな。かりぎかなぎのしぼかりぎのね。あい。あこのパラギま。かりぎのかなあのピラビチティノネかりぎのこのパラギば。おパロパ。あす。かな。かなよねしぼ。かい。あびなしきちティ。
5: もひに。 누가 이리 봐라. 누가 이름 그니 칼리. 아이 슈 능기야 사나 호나버기 반다 모이저리. 능 수가 나.

0: 이모와 도미시나, 아이고 박시다 히반드나 히다락랑탑 비자버득이 아우지기나 코이가 와리 사나방암 리브시니네 마마
1: 가리노네 하이리시 보아 이모와 도미나 보아
0: 호이네다
1: 하이 이베마 낭무마와 도미나 나빠봉기 세바 떠롱가니 하이리시 보 낙드라이미
0: 이야
1: 마나 자나 탕나버거 시에마 장키 하이리시 보 이마디 까야 타자되고
0: 이야 이야
2: 마 인하우세 아둠 파바니다
0: 오이네야
2: 마나 앙하오이 베기 와칸 크라 템베기니 파자나 잉나 하이나라바디 와리차나바 아둠 야바니 아두가니 이마
1: 크리마오마수
2: 담비레이마
1: 하 크리파오노이미 크리파오노이미
2: 아무다네바시
1: 크리노이바
2: 아두부로 아코이 인하우세 앙앙 미탐나바니
1: 카리야
2: 오이가 더러바니
1: 하
2: 아이가 독터다서 미나루이바 타마리 슈리나 하리베니
1: 하이 아두가 카리기 마디에 아이원다 하이드리바 낭나 수탐나바 카리기야
2: 인하우나 하이독가노 하이바두다 아이수 하이방암다바니마
1: 오모이 바보 아이코이기 이몽세 미마싱 헬라카 다우리 하이리네
0: 하
1: 이수가도 오빠 팡라니 하이네 뭐이 바보
0: 이수 누하이래다 이수 오빠 팡라가다 붙고
1: 비마 살로 나나무 비도 막 털어오네
2: 호이마 이나 이나 아무도 털어 아무도 털어 해봐
3: 락자리시
4: 바봉 점포세 크람타 사바야바리 인비 이나 가리 하이기시
2: 시들라오미 오 아이는네 아이코이기 미싱 헹가라가 더우리 하이드나 이마다 하이크라브니 이마나 깨암 하라오이비마
3: 카이크라던 통나
1: 하이 엉아오비 넌디 까이더우이 나 한패 이마다 하이바디야 이마오 하이시디 이사니 이마나 빵앙앙바두부 앵원다 사오리브라이미 낭보 나띠 낭무 이마다 와라오리브라 하이바
4: 이마 사오디 이마 아이너와 칸세마 뽕파다바기 이마다 방황다 ngangkri
1: ima
4: adu bungasi pamung na wakhan tahan bi badagi taibang phaudri ba isa si bonung si ba phorok pasi dagi mama mana masab kai am nung si ba ge hai bas ai ai hong jik ta khangri
2: no
4: namong na lan ki ba pum nam ima na ngak pi hu ko ima
1: ima ima u ibe ma ima u lan de mani mi nga mi hai da na imana nganna nganna ngankhi bado ai ne lali base imau da ngankhi ba mayam do pungung da lairi ba i ma tumi suduna kare bu kalam gani
4: ima
1: ibe ma mawahal
4: ima
1: mawa tumbi
4: ima
1: ima gidi isani ngol pokte imau su isa su imau ani na sakla bani yum nak sagai sigi yum pham sigi ma poi ba ngam ba oyu
4: ima
1: Nasina nao, nung sina na layo. Mau masyal na nung sina rabadi. Nupa masyal su, kain na roi daw ribani. La, inem na yay patawzal pige la. Ningol di, yung palabadi, maune. Masalay rabadi, nupido, mamani na hei sasa.
4: Ima.
0: Ay, nungay re. Ay, nga si di, nungay bagingam kay litre.
1: Mga pao.
0: Naan maki. Mani mamo khana bagi khoje na mai sha lang lam bai mung se ngasi di mani mamo nung si na bagi pirang na sam thokre ai pele ai nu ai mani mamo na nung si sa na basi u buda ai gi puk na ram bu pun mak thokre ngasi ye ai gi puk sa pu si di o thung tan sa sa na sa kre da
1: oi ba bu si di

0: 메가 하사마고 홍대스미 아르산 독서리 바카스 바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다 아둠나 머클마텔 토롱싱 따비리 마동기 와펌다 아우죽 따비르시 와클기 넥스트 라이트 아마디 마시기 라즈니티기 와한톡 아이바 MC 아룬 프로페서 마니포 유니버시티
1: 인디아기 프라임 미니스터 스리 나렌드라 모디나 인디아기 닝덤 누미타 비키바 바친다 하우직 미암나 토이나 파나리바 라즈니티기 와펌 와칼기 낙셀라이키 마탕다 하이키 와이 아니 각도 오이르바수 와펌 마시기 와한톡 박사위 아마디 마시나 피리바 사푸주 사위 스리 나렌드라 모디나 판키 바굼나 팡갈나 낙셀라이 요아시 마루팡나 못레 하이바막 야르바니 마코이나 토베 타박싱 아마디 마코이나 깐바 마펌 아시 레이트르 바굼바니 이호와시기 묘이 마싱 아마디 마코이나 토우룸바 힝사기 타박싱 얌네 짜우나 레이박 아시기 페라 밀리터리 아마디 마펌 마펌기 폴리싱기 삭티나 팍스나 락신방음레 아두막나 살리베 사히 아시기 마르스타다 인디아기 홈 미니스터 스리 아미차나 힝사다 임팜 오이바 커뮤니스팅기 이호 마풍파나 락실리 하이두나 라우토크르바니 이호 아시기 이티하스 옌바 마탐다 탑나 탑나 마폼 카락카크다다 다실라키바니 마코기 힝사기 타박수 한테르키 아두가 힝사 토파 마폼수 농마 농마기 픽테르키 이호 아시 락신방 엄리바기 마람 카야기 마눙다 서카르나 시지나리바 사푸 아마디 삭티싱 아시조 아마니 아두가 나칼 아마롬다나 쿨라이 파이타바 아마디 와칼론기 탁탈라이리바 낙살라이트기 사푸 아시 마풍파나 락신방 엄드리 하이바야이 닝탐라바 이티하스기 이티하스카 사고나두나 락라바 힝사데 임팜 오이바 커뮤니스팅기 이호 아시기 와칼론 아두 무탓파 하이바시 아라이바 아마나테 와펌 아시 레이바니나 우멍 와멍 떼레이람바 쿠라이 파이투나 방글 퐁독바 사푸 아두 텡나바다 라이바동나 와칼론기 낙살라이팅 아시디 라이트리 하이바시 인디아기 프라임 미니스터나 퐁독바 아두나 딱리 아두나 사하르데 레이라가 인디아기 강론다 와칼나 싱나락바 아시가 쿠라이 파이라가 우멍다기 싱나락바가 케나이 하이바시 프라임 미니스터나 발리보 와펌싱 아시다기 우방암리 Labak asidil lady ba political party natraga political circle kayada tungan tungan ba wahanto piduna wakal gin naksalai taibasigi matang da kanari adibu sarkar amadi sarkar paidi ba miyoi singna haiba matamda wahai sing asigi wahanto gasi india gi lady ba kangron asi thugaina ba labak asigi lady ba parliament system sindokna ba hauri ba iho amadi iho singdu bu tungdagi induna puri ba wakalon amadi india gi integrity da singna ba singgi wakalon sing aduni haina phungdoki aduna wakal gi naksalite haibasigi sarkar gi oiba wahantok amalaidi Wakalgi Naxalite Haiba Waising Asida Araiba Makalgi Rasniti Taunaba Aikwina Uri. Waising na Pidiba Wahantok Lana Putok Laga Anuba Wahantok Binaba Hotnaba Aikwina Tingnari. Wahantok Ontopagi Rasniti Asina Naxalite Amadi Saharda Yumpam Oiba Naxalite Ihogi Rasniti Mayek Sengna Kangbangam Loi. Haujit lakliba wapamdi, naksalat ki panggal ki iho adu lakthuraba matungda wakal ki lanhau asi karam na tiangnagadagi haibasi ni. Lanhau amadi lanhau ki rajniti haibasi panggal thawna lakshinba khaktana loiba nati. Aduna, tiangnagadauriba asi watli haibagi ingit ama India ki prime minister na utkibani. India ki sahi yankai mapanchuraba naksalai

0: 헬로우 공간.
1: 파 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 접아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 기 탕쿤 마플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 접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라
1: 엑스퍼트 위너 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 기 텔레폰 넘버 93 9362 327078 다일토 비드라 샤룩 야비유 헬로 건강

장동욱 로커철이 굳은 기맘이 품칠이기 소리 센점 기콘젤다 루미 미테나 세링버 소리 센점의 세랑부이세이 간비르 리버싱 루땅 쿠노우 되기 아르케사나 톰바 이비마

0: 한 잡아 오거스기 땅 군타룩 힘사께서 넘잇 농텔기 뿡따라 니토이 미네따라 굴압도는 레디즈기 에코이기 학셀 토름다 탐자리 스크린 까 헤는 시즌 나바나 우헬락바 아망바 엑스파트원의 랭신 미가다바 도크터 팜팍 쿠묵점 에시스턴 프로페서 디파트멘트 오브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림스 람다마시기 누피오 에비싱나 에코이기 스튜디오의 텔레폰 넘버 879-880-3293
1: Call to be looked to na. Kangning Bakaya, Duga, Kanghong Nabigi, Kudong Chabalobiu, telephone number Mutanganing Singage, 879-880-3293.

메가헐 사무가 홈데스미 마라 산독자리바 아카스바니 팔기 FM 상하이 젤른다 마칼마텔 토름싱 따비리 상하이 젤른다 후질란 독자리 매암기 따비리 버싱기 인터리스타 방톡서바 담자바 뮤지컬 퀴즈 이세이카라 산독자르께 이세이싱두기 세이색보 이베아이 나타나 세이딩 보이 베이 나타나 필름 베이 이세이싱두 무나다비르가 에코기 탐저리바 모바일 넘버 9863102016다 바쿰 다비르크니

구를 던져기와 세시기 바쿰시 마야말라에 거기 세링 세석버디 암나 좀나 하이비레 누가 세링 바시마디 엠키비노디니 하이비레 마시마디 라레 타비레 이베머릅시 밍수 이비렉테 거기 밍 타비르 꿈마탐다 바쿰 타비르 꿈마탐다 밍수 하피로 오마카다 누가 마얌 카미나나바 쭘남 라가디 라우톡나비기

세석바 세석비 아니 분은 삼이나 보니 세석비기 민디수 매 이찬하 이비기보다 능성비로 세석비기 민디수 매두가 세석바시마 기땅 거기 세석바시 우리나라에는 이비력바시마 라레